0: 호냐 그느니라. 그것이 우리 소금 남여라고 하는 것이냐.
1: 말 같으면 더욱 좋다. 성과 모두 안죽이라 요다. 당장 전리 말하다. 요난 고대금으로 죽은 상하스니 너를 산채 모르다. 대왕전에 바쳤으면 전금상을 안 해주랴.

다리 넘고 뒤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도나 같은 뒷발로 향기 찌르지고 새낫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황모래를 그치며 중점 벌리고 어리렁 허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